0: 그 안약 들어가세요. 너
1: 그거 제일 나은데
0: 얼마나 많이 용서 봐봐.
2: 아 유미 옷을 만난 사이입니다.
0: 아까 보고 있는 사
1: 아침은 좀 있지만 근데 가도 지금
2: 나 그거를